0: 粉丝啦。
1: 不简单。
0: 本本啊，两三岁啊，尔啦。
1: 嗯。
0: 哎呀。
1: 啊，剩下拢国不离疆听啊。
0: 哦，对啦。
1: 勉强安尼听，硬听安尼。
0: 来，啊，即马迄个，我巧好水。
1: 巧好对呢。
0: 休息好啦。
1: 嗯。
0: 来，好处理。
1: 好来。